카방니 버럭 샤모파이 꼭 샤파이깐께 코거 꼭그르 임이탕고 카방니 버럭노 나싱나 난칸께 저라벌럭이탕고 어부노 카크 마마니 마리 어부노 카야 파르마니 마리 파디 따부 카탕마니 꼭 타이노 르기노 대당사르 잡몽 카나라야노 비바샤리앙니 코랑고

함작만이 버럭바이 사작한 함께 아스케 능한옥 하당의 동케 검사이리 부발 응이 되나이카 아니 사작게 더 먹고 필요네 아스케노 하당의 동카 함께 곰 캐릉발 하이게는 자리대 동이 많노 생각 함께 능 담으시나이 아스케노 카당이 동카한게 샬코둑마 말라야 동이 되만노 하니 신게 능 담으시나이

0: 함작만 버럭했디 무슨 이망
1: 함작만이 버럭 러기 워통 칸게 오 하용니 저도 똥톡노 증 똥이 많아나 함작마 똥 만칸게 에바 함작만이 버럭 가나 워통 칸게 초클링니 빨리 할게 함작만노 전화를 사이만네 함작만이 똥 칸게 뜨융 북신이보 바리 탕만나이 아바이게노 함작나이 록니 벅하워 카퉁무 파요 담은게 제프로 함작만이 버럭 가나워 파요 앞으로 하핑고 보면 쉬이 뭐 사이똥마 하이마동고 덕사 덕지록보 봉이야나 르삽 마하이시 마동고 아부하이키노 오 하용니 조토 똥코 똥토고 탕오